0: 哎呀，科长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
1: 哎，好嘞。
2: 你也配啊？
1: 哎，慢点，慢点，慢点，哎，慢点，慢点，快点啊！到家了，到家了，到家了。哎，慢点啊，哥。哎，对对对，到家了。这喝了是不少。哎，慢点，慢点。来来，这都躺会儿，躺会儿，躺。先躺会儿啊。来。哎，哎呀。要不我就先回去。哎哎，那我先走了啊，科长，我一早就来接您。哎呀。